0: 公子你过奖啦。
1: 系你笑容，你嘅箫的确系吹得出神入化啦。但系箫系边个始创嘅？吹箫引凤又系边个发起嘅呢？咁你知唔知啊？
0: 我
1: 少郎，我睇你都系答唔出噶啦。
0: 唉，公子你听。